0: 하이가시냐가하게간신
1: 누바모에라쿠시치
0: 우리
1: 효식과특기티마이치아라시국가라쿠시치
0: 우리티츠타츠미츠유츠이티츠무츠
1: 누바히네리히네리우대바후띠누바지게히네리
0: 이따가도티츠타츠아게가시아게가시이
1: 腕場伸ばし運動。

0: 77.7%。
1: 승연한 야 나이다 리각성화룡
2: 아마미 FM 라디오 다이소 아마미 빵. 신셔로 우대바 사자게티 노비노비스로 우리
3: 회장아 이단가도
2: 티하기는 운도
3: 티츠 터츠 니츠 유츠
2: 아도다카 아게 사게 하이 아게 사게 하이
3: 수라 수라 하기자가
2: 우대바 마와슘 스트라가 나가까지 나라 똑같이 후에가 마슈또
3: 디츠 타츠 미츠 스라 스라이
2: 우리바 소라슝 운도 우리바 후띠 나나메 우이치 노바시 우리바 소라슝 쇼레
3: 우리 디츠 타츠 미츠 유츠 후브리
2: 누바 유쿠같이 노바슈또 누바 유쿠치 두시 다시 또 노바슘
3: 우리 하이가 시작아 하이가 시작아 하게 간신
2: 누바 모에라 쿠시치
3: 우리
2: 효식과 특기디 마이치 아라시 우카라 쿠시치
3: 우리 티츠 타츠 무츠 유츠 이티츠 무츠
2: 누바 히네레 히네레 우대바 후띠 누바 짓게 히네룡
3: 이닥가도 티츠 타츠 아게가시 아게가시 이
2: 우대바 노바슝 운